아니 리쇼 찍바래 제대로 자네 찬스 드린 가서 미세 군주지 단체 다 있는 거 나도 지금 전문이 네가 아니야 단 미 동종 남주 사수 좋아래 나 대 나라야 아니 대 참말하게 지금 동해 민족에서 다 있는 대원 대원 지기 지금 이 뭐지 응 이탈이야 지금 상해 지금 구조를 대비해 가다시 동해세야도 전다다 지금 대화도 야도 전다래야 아니 왜 미세 로데는 스타인 말이 나 낭세기니 미 나리야 다시 친구고 야제 주나 대치고게 담미 대전 상으로 디베 룩룩리센 뭐고 커나 돌라니 동해기 대세식 And then we'll call on the whole number, so long, eh? And it's just a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나서 중기에 마세 모제당 신도서 뒤도도 배제 마당와 닝바함마 루비직서 배제 체와이나 루바당 닝비직런 부싱 마도 코르기였다 마랑스 코비낭런 부싱 추비나자 망보 연기여바당 사과도 루바당 닝비 세링남 포위 메저기 하장 주카고 예비 긴쟁기 카세기릭 대다 포위 내소 마슈와당 젠릭 나소 중와당 도사와 세와소 니릭 하장 망보 영화제 대신도 랑샤당 파샤 소위 샤릭 산인근라 장자 약보 마제나 샤릭 레중위 나자 디베장 망보 영기여 사과도 샤릭 감당 마제바당 Nima mangbo liwa sola, busingi ri, mangbo korki yobe, shade ri, zangra, shima majewar, rangi ki pecho chewa ina, sharik teta la nevi. Busing chamo nam, rangi poa dang, lusung dingi gyulam sola, nete pegen jukem, so naza mangbo jungi yo. Lakbar du, jukem sirwani, kase su, Jang Satupa Tang, Yinayang Lipo, Dangdup Jiyang Mepa, Kemdo, Kemdo Jovi, Neri Shik Yin, Kanyin Serwa Yina, Sharik Nam, Tsangra Yakpo, Majewa Jinzanti, Hongbi, Mbusing Chamo Nam, Poa La Songwe, Nenam, Zupene, Rangyi Ki Se Tang, Gomgi Ju Nam, Mbusing Nam Ki Se De, Rangyi Ki Lu Song Nam, Peixin Gewar, Chepi Segum Gi Chudang Nuwa Yongzo Jombar Chepi Busingi Naza Chapchenbo Si Yin Neri Teta Ni Pechen Shari Nam Zangra Si Majewa Tang Tonang Majewi Wangi Zobo Jungi Ye De Nangxin Gomgi Chane Robzam Shiva Yina Ngarang Tsui Nire La Metab Mebi Churik La Tonang Zangra Sogyo De Hajang Ka Chimbo Tongi Do 사과도 추녀 마젠다 낙셉기 추 신주 니마 미법의 저롱기 추라 속발라 믹살 도낭 낭케와 하장 가침보레 가시 추녀 마젠다 신주 소장마 마자와당 거당 화제버 통화이나 코도 도사와당 젠사와 사과도 사당 신지소 내 유대응위 무싱 참원음 소수 수비 땡라 슈데 야마당 싱기네 릴라 하장 포고예 현양 니마 미복비 차롱네 바비 추남 상자 마제바당 고당 화제바 장모소 통화이나 추데 릴 하장 장모인베 겐지 닝롱기 나자당 베겐당 춤비 릴기 나자라 포세바당 마세 쥐어가비 베겐 목보소 기월 추이 릴레 상자 도난체규 가침부식레 대답이 세금니당 쉐남니 뒤기 갑당 튐비 세절라 속바당 유당 튐비 튀남 랑네 코리육소라 장자 소 세당 덴바식 낭투바이나 수보 대당 투바당 수보 대당 네 투바나 샘라 디기 중와당 대답이 류심니라 강아메바식 중나 소소라 갑수 파위 레기 차와 시중 간다 죽투 간다인 죽투바타 죽바 잠도 마세 강라 슈비 차와 텔랑아도 룸제 탐바시 용기여 땡진 제와 중위 최니 메도 중와시 레 티링 티즈기 관기 대삼기 참조 초벌기 닝타관의 투지시에 짜시 되내시기
1: 단다 조그리 멤버 챔베시들라니 초두나웨 따라 초디 체코바 케치베 코 담주 시센 초시에 피샤가 닌두 슈주로 토마르